마지막 필이 정리하이 아크리스 파리니만두 까링구수아리 바세야리 지역구리 강아라리 강가람 아리아오노 테뇨라 미세온 바나구구서처럼 이제과 진도아리람보디아 쿨룽금 이제과연나보디아 쿨룽금 지하이 아젠드레시라 바소구리 바우텐데엠 코드마마리시키 아르론도 여구보레캄 이것도 모리치라 보지마이자